0: 사람들도 그러고 다른 거 우리 좋아요 그러는데 은굴도 만들고 싸우고 한번 듣고 싶게 우리
1: 接到胡边缘上报的火情信息，嘎达布齐边境派出所所长呼布齐第一时间联系英巡无人机警航队。